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공격 응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28일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이라며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30일 중재국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협상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이란이 오만 해안을 항행 중이던 화물선을 공격한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는 공격 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8일 방문 중인 이라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양해각서로 정해진 호르무즈 해협의 취급 문제에 대해 채택돼 실시되고 있고 그 책임은 이란에 있다면서 다른 그 어떠한 나라나 기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나라는 이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이란의 관리 방법을 따르지 않은 채 항행하는 데 대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지연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거듭 견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측의 선박 공격은 휴전 위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24일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두 차례 연속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28일까지 1,45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74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89채가 완전히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곳은 수도 카라카스의 북쪽에 위치한 카리브해와 산간부에 둘러싸인 라과이라 주입니다. 지진 전후를 비교한 위성 사진을 통해 평지에 확산된 시가지의 빌딩이 곳곳에서 짓눌린 듯 무너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이후 72시간을 넘어 4일이 지난 현지에서는 중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구조작업이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통신이 불안정하고 실종자도 많아 미국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위성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조정에 임하고 있는 OCHA,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서방국가와 중남미 등의 27개국이 구조팀을 파견해 라과이라주를 중심으로 구조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이 한국에서 안규배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이란 양국과 일미한 3개국 간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위협력과 교류 발전을 위해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방위상은 28일 오전 서울에서 안규배 국방부 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회담은 양국 강요들의 상호 왕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은 지난 7일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인도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이 실시된 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조선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의식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이란 양국과 일미한 3개국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이란 양국의 고개 비행팀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AI,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위협력과 교류 발전을 위해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1: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피폭자와 청년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발족 2년이 되는 데 맞춰 28일 도쿄 도내에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보고회는 피폭자와 청년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핵무기를 없애는 일본 캠페인이 발족 2년을 기념해 개최한 것으로 도쿄 시부야구 행사장에는 약 6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중 니혼 히단쿄,

0: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대표위원이자 단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다나카 데루미 씨가 인사말을 통해 재작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에 따라 핵무기 폐기를 향한 기운이 고조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지만 급격하게 전쟁을 하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며 심각한 현 상황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며 청년들이 전쟁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단체 멤버들의 토론이 진행돼 어려운 주제이지만 젊은 세대가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보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존재를 아이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향후 활동 방침으로서 핵무기 폐기를 향해 피폭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포함해 활동을 더욱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 돼지의 신장을 중증 신부전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른바 2종 장기 이식 실용화가 목표인 임상시험을 홋카이도 대학 병원 등에서 이르면 2028년에 시작한다고 메이지대학 관련 벤처기업이 발표했습니다. 메이지대학 관련 벤처기업과 미국의 바이오 기업 등의 연구팀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신부전 환자에게 이식하는 2종 장기 이식 실용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홋카이도 대학병원과 가나가와현의 도쿠시우카의 쇼난 가마쿠라 종합병원 두 곳에서 중증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2028년에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에 참여하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은 선행에 미국에서 시험적으로 이식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을 집도할 예정인 홋카이도 대학의 호타 기요히코 준 교수는 국내에서는 신장 이식을 받기까지 15년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장래에 이러한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치료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임상시험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신중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2종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는 도쿄 지케이 카이 의과대학 등의 팀이 신장에 장애가 있는 태아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연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0: 육상자위대가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 토리시마에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기 등을 전개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28일 육상자위대가 SNS를 통해 밝힌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달 사거리 백수십 킬로미터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기와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무인 정찰기를 도쿄 오가사와라 무라의 미나미 토리시마에 전개했습니다. 미사일 본체는 반입되지 않았습니다. 육상 자위대에 따르면 지대함 미사일을 미나미 토리시마에 전개하는 것은 처음으로 계획 중인 사격장 정비를 위해 현지에서도 평소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2027년도 이후에 사격 훈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평양 측의 방위 체제 강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8일에는 지바시 항구에서 방위성이 계약한 민간 페리에 발사기 등이 적재돼 미나미 토리시마를 향해 출항한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よ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親切な.
0: 문장을 만들 때는
5: 親切です.
0: 가 되는데요.
5: 親切です.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
0: 라고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
0: 는
5: 楽しい旅行でした
0: 가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7: よ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
0: 는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7: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7: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0: 매우,
5: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5: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素晴らしい 素晴らし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素晴らしかったです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
4: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1: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1: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